수백 번은 본 듯한 이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

항상 그 영상이를 끄지 못해 입에 술이 고여 불름 끊길 때 그나마 숨이 놓여 Just cut me out or kill me out Happy ending은 됐어 Don't let me fade out

어쩌면 너와 난 저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슈레이드. 어쩌면 너와 난 저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 This is our last.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해도.

제비새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문 쳐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비새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콜대 꼬장.